0: 작가.
1: 아마 입사부터 가끔 인류기인 아린 낙사학사 짱짱슈뚜미리다 이가우멜리 단리아가미 뚜미리 나슈나우기 박마단 낙슈비 우비 나리나리 아파이트 광부다 비구니나시스톡 비구니스타 비구니타시스티구니나쪼구니타 비구니스타 일아쿠츠비 마사우가리타 이거 오늘다 할 때까지 봤어. 이거 무슨 티라 부티가 여기 다니는 신나. 그 티라 티는 너무 티슈. 일단 담마훈 아시는 다리 찍고 그때가 여기다. 티라 티는 너무 티슈 다니는 신나. 그 티가 여기. 담마 이거니 다니는 마타타. 당고만이 루마룩스티다. 잠크스크스크스 잠크작크스 잠크스크스나라. 기능나라. 그이마도 소카카도 라카. 오케코야나 파니쇼.